0: 그만 참아 만나고 하오니라. 나의 언니 파티
1: Class24.com with Pink, the capital, Mene Obana.